그래서 밑단주 호텔 나 소리 아르몽고 나 소리 뭐 느낌 뭐 어떻게 느낌 뭐 어떻게 또 아무 아르몽만까 뭐뭐뭔 거야니 뛰냐니 당연히 듣고 또뭐막 미리 가이드 뭐 타고 누누 가고 신이 아니 스쿨 가나 타고 뭔가 스리 스쿨 바 스쿨 가라 가지 마지 문자 타고 가 미시 미디아 어 미시 뭐 좀 누구 안 이번 너 가젠다 비는 오버바로 비 무마퍼서 두부 냐이시 두누 루프 바이를 보여 바이만 루프 바이 루프 먹는고 아 뭐랄까 아무도 어 따로 사나사 이렇게 또 이래서 무마 무파 무마 파는 무마 파는 포에 파는 파는 무 뭐다 파는 두부 냐이 이래 바이만 루프 무드라 어디서 벌어나 아니 가는 너 스쿨 좀 가보 뉴스 메디안 스쿨에 그 클래스 텐저 따로 그가 아무 녹다 아직 미국도 아직 좀 뻔뻔이 아직 이제 저희는 사나사한테 지금 제가 그것도 뭐 대포리야 넘는 거 뭐 뭐로 더 뭐로 풀어서 하고 뭐 스쿨 안 먹고 뭐 다 하고 하늘을 넘고 앞으로도 좀 뭐 기자탄 거 봐요 시가로 뭐 슬랩 아직 있는 거를 슬랩탄 뭐 슬랩 봐요 아직 다 무슨 앞으로 슬랩 피가 슬랩 넘어가 그렇게 그렇게 다음 기자 가고 또 콜롬방 스티지 네 뭐 그때 스쿨 사투로 사태시 약 백 바이 달 뭐 뭐라 9-10 바이 뭐 7-7 부터 뭐 아 저거 내가 가서 그때 또 뭐니 이제 가이 나인 거 뭐니 어그뭐컴 먹사 보이는 이거 어 반응 소식 보고 있다고 나 그걸 보는 비밀이 눈 투명 내가 일단 이제 그때 때라고 뭐 몇달 장군 아번 비슷한데 뭐 보기도 하고 비니 뭐 퍼지 땅 타고 갑도 그 맞아 그래.

0: 가버리 틀린 게지 원 그라파로 가버리로 틀린 게.
1: 응.
0: 이 틀린 게 뭐? 아로 가시 아니 돌 도다 마네 안 샤보야 아양 이 바르간 아니 너. 이 뭐 이제 틀린 게 쳐야다 기리자 오다.
1: 응.
0: 이 지니 칸고노 마 틀린 게. 어머하이. 제가 뭐할 고픈 아버님 방에 뭐 틀린 게 무슨 얘기나. 아버님의 니 방에 있자.
1: 응.
0: 아니 뭐 무슨 무슨 이야나 힘당 왔었다.
1: 응.
0: 아이브나 하리 그라인 힘이면 나가. 네.
1: 응.
0: 아니 뭐래 그라이야.
1: 응.
0: 뭐 이제 카부마야 누가이 뭐긴 기자 뭐 하고.
1: 그치까.
0: 양도 고소 아무만한 맛인데.
1: 응.
0: 왜 그라이야. 그라이면 그라이야 보고 땅 그거. 눈 잡아 봐자.
1: 응.
0: 하나님 그라이다 뭐.
1: 응.
0: 이제 탄가. 비야 보는 게 무슨 기자 뭐. 아이브나. 기자 보나. 따로 거의 뭐다 하고 그렇게 뭐 하고 이제 그때는 뭐 하고 그냥 뭐 구강계 또 기르고
1: 남자는 뭔가 꼭 스클리어케 발리야
0: 아니 코랑 무지는 뭐
1: 남자는 서로 서로 가시야 코랑 파유다 너 너 사기를 팟팟 이렇게
0: 이제 아무나
1: Like,
0: okay. Last

가나오 카니 보록 파이가 함께 어머 주다 농의 탕어 문학보 빌라라 하이마동어 아이축보 풍 아이자 가이마동어 샬 먹삭 파농 웅퉁 카니 보록 로기 우통카 함께 어 샬보 사랑 사이파요 아바 하이노 크나토 토크라 잡몽 비바샤 리앙니 코랑고 크나카 타부 카이노 테탕샤르 잡몽 크나와는 쇼로피 데볼마타이 얀 데볼마니 코랑고